0: 그치? 어, 미저이다. 5시 배지겠지? 누드 카바 숭아이 흘러 다이나?
1: 하, 코카 바부. 근데 바이레 제 힘 붙지. 거리 자오나 깨노.
0: 힘 붙지. 부르크나 미저이다. 아무 배도 터지 졸레 부레 자치 바이. 힘이 또 탄다 흑.
1: 에이 또 부기 웃래. 아마 탄다 라가베나. 너희들 또미 이봐 북베기. 아름 마모니께 이봐 보가베기. 럭키 다다 아마. 누따 카오. 아름 페토리기 보즈베소.
0: 베시. 철우. 어떻게 또마케 니퍼쿠레이토. 하시에 디테 하베 아마 레이토리.
1: 코가바부. 이 섭과타 또마누케 팔로라게. 긴데 말이라 까르 팔로라게나. 코가바부 까르 팔로라게나.
0: 자니 고 자니. 아미 니제 이제 니